그거 요즘에 깨야 돈 안 냈으네. 아유, 이봐봐, 뭐라지니 철루키. 아래다 번연에 봐서 길밤에 라포야 안고라. 오니 히라카 미하포사. 오니 히라카 이쿠마사. 라포야 안고라 클리와 두니 마타타메리. 소테니 아노 스튜디오 라디오 미 콜시가. 내가 간 로캄 보아마 미텍서 히야사 라디오. 마이 그 틀라 카빌로 코미리 누마 타나모 사모에루아 주뉴 야키야 2026. Aqui no Siria, Rômulo ataca. Se eu voltar. Murapá. Vai puxar pra suca. Arantorelo, vamos ter colinho. Cai que o Enquelorera. Porque ele é o Aramura Sapai.